0: 내 옷 따위에나 에? 에? 이봐서?
1: 이렇게 온다비 오냐라
0: cumbia, no te ves tazo inolvidables, eh.